나는 no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B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What I'm saying 오빤 강남스타